0: 毛主席给出的指示很明确啊，
1: 这美帝就是欺软怕硬。中央军委回电，同意三个军的换防计划，第十二军、第三十九军、第六十八军从正面第一线撤出，轮番换防。
0: 毛主席考虑的还是要做好打持久战的准备，
1: 九月初开始实施换防，
0: 撤出前的战术反击也要布置了。我考虑过了。
2: 我的想法是，在九月中旬，十二军、六十八军和三十九军换防撤出战斗以前，让他们各自选择三到五个目标，其他的军根据自己的实际情况选择一至两个目标，对敌人进行一番战术层面的反击。
3: 好，我马上向中央军委汇报。
4: 司令员，
3: 戴司令员，
4: 戴司令员也是司令员吗？
5: 军中无戏言。将，彭总刚刚转发了军委情报部二局截获的情报。美国远东军总司令、联合国军总司令克拉克，携美国第八集团军司令范弗里特和第一、第九、第十军军长等人到了金化地区，视察美军第七师的防区。接着，范弗里特和南朝鲜总统李承晚又到美军第七师师部，到南朝鲜第九。
4: 第二师视察，并在美军第七师的师部召开了高级军官会议。最后，范弗里特等人到西线汶山地区视察了美陆战一师的防务。
0: 从情报来看，美军好似要搞一个什么大的动作。敌人是想干什么呢？登陆作战，还是要组织新的攻势？
4: 轮战部队，目前这个目的尚不明确，得提醒各部队注意，严加防范。命令各军、各兵团及东西海岸指挥部，要密切注视正面之敌的一切动向，尤以第65军、第15军为重点，可以前出小股侦察部队，以捕获敌方战俘为目的，用以确认查明。 美陆一师和美七师的真实作战意图，有情况随时上报。是。너희
6: 측은 9월 28일에 전쟁 존재에 관한 세 가지 의정을 제기했다. 우리 측은 당신 측의 송환의 본질이 여전히 자원에 의해 본받자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목적만 받고 송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측의 의견은 쌍방이 전쟁포로 전부를 비군사 지역에 보내어 상대 측이 검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쌍방 적십사를 통해 국적 지구에 따라 송환함으로써 모든 전쟁포로를 귀국시킨다.
7: By putting forward your counter proposal, you're forcing us to repatriate all of the prisoners of war. Your proposal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prisoners. And the ultimate failure of these months of negotiations? That lies with you, not with us. We are entitled to declare an indefinite adjournment.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negotiations, they have not ended. Negotiations can continue should your position change.

0: 야야야야 일어나 일어나. 공상공하면 어쩌려고?
1: 앞이 빈대라 공상공하면 교환성으로 수하면 됩니다.
0: 그래도 졸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1: 네.

0: 정관님, 방금 소이탄을 쏴서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 옷이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1: 바보냐?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
2: 안 믿으면 가봐. 혹시나 공군 있는지도 몰라.
0: 맞습니다. 누가 저렇게 멍청해요.

0: 괜찮아. 다 살아있죠?
1: 네. 살아있습니다.
0: 비행기 갔어. 우리 빨리 갑시다.
1: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0: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뒤에 사람들 빨리 따라와. 빨리. 누구도 잘 지키고.

0: 向您报道，
1: 你就是新来的警卫排排长郑瑞吧？是。警戒性蛮高的嘛。司令部赵驻地处长派我来的时候跟我说，谈判越是接近成功，越是要提高警惕，防止敌人勾结跳下。他跟我说，你曾经执行过保卫彭老总的任务，并且完成的不错。
0: 你刚刚伤愈，就派你过来了。我出来就是巡查安保的，有你在我就放心了。
2: 首长，得知要来保护您，我实在是太高兴了。
0: 回国以后不想退役？
1: 不想，就想一辈子当兵。
0: 好好干，你这样的人才，我家需要你。
3: 谢谢首长，绝不会让你失望。오늘 밤 목적은 예봉장에 있는 중공 대표단을 추격한다. 그래야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은 전쟁 협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거야.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조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4: 대한민국 만세!
3: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5: 총을 안 씁니까?
3: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애국심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 알겠냐?
4: 알겠습니다.

0: 삼각산 도처가 다 겐도네.
1: 우리가 발견한 건 많아봐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너라면 어떻게 싸울래?
0: 바로 진지. 이 두 갱도가 규모는 작은데 눈에 잘 띄어. 그리고 공격하기도 쉬워.
1: 아니, 여기 이 갱도는 바로 우리 진지 쪽에 있어. 내 생각엔 여기가 바로 팔중대 삼각산 지휘부야. 여길 먼저 없애면 다른 갱도들에겐 타격이 아주 치명적일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0: 진지에 올라온 이유가 이겁니까?

0: 최전선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1: 지하갱도야말로 진짜 최전선이지.
0: 아니 그러다가 폭격 맞으면 어쩌려고.
1: 폭격은 곧 시작될 거야. 동시참모.
2: 네.
1: 지금 역시 각 중대대대는 양동작전을 실시한다.
2: 되겠습니다.

0: 조심하시죠.
1: 그럴 필요 없어. 여기 경치가 더 좋아.
2: 내가!
3: 大家都听到, 坑道上面有很明显的敲击声, 还有沙土掉下来, 这太奇怪了.

0: 용의자님께 보고 드립니다. 캔도 정확한 제하고 위치를 아시고 찾았습니다.
1: 알았어. 포약은 설치했나?
0: 네! 캔도 입구 주변에 포약 모두 설치했습니다.
2: 무슨 생각이야?
1: 갱도 입구 주위를 모조리 폭파시켜버릴 거야. 뱀플릿에 탄약량이 있다면 나 김주현 포격량도 있어야지.